하나님은 나한테 세워 기미해. 에프시아미 프리모. 나는 너 수원이호. 당신 수원인데 당신한테. 완나와도 무투와도 아직 수원호. 당신은 프리모 하우치야모. 고마디안이나 디보네 요야. 훈훈히 지성하니 훈훈히 예. 나는 지금 우프리미 안티호. 나는 왔으면 뭐냐. 나는 왔으면 뭐냐 뭐. 내게 왔으자.